0: 오브는 수디비의 밤. 할렐루야.
1: 할렐루야.
0: 오브는 나마스카르비 와디비 안바한스.
1: 이라바시가라 박카티라바시가라 박카티라바시가라